보면 훔친 가난 다시 보줄 알고 역경가락 한 자리자 그리고 시작 끝에 서 있어 비싼 빈처럼 어쩔 수 없고 혼자 후두근이 불켜 있어